0: 이모세요.
1: 나가면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좋은 추억 남기도록 좋은 데 많이 구경시켜주고 좋은 데 그렇게 하도록 해.
2: 알았어.
1: 지금 最重要的是 주의관리好自己 别出现什么问题.
3: 跟我妈妈通电话 她总惦记我 有时候我也觉得 远离故乡太远了。 放下电话，那得乡愁刚冒出头，可一推门，高原的风一吹，也就散了。
4: 然后对藏族这种文化也是刚开始是只是好奇感兴趣，然后到最后看的书多了以后，越看越炫，你知道吗？但是在西藏的话，没有那么多的东西，大家高兴了就高兴，好就好，不好就是不好，一个比较纯粹吧，两个人之间也比较。

0: 멈춰!
1: 가만히 있어!
0: 가만히
1: 있어!
2: 총 내려!
1: 총 내려!
0: 멈추라고!
2: 총 버려!
1: 총 내려!
2: 총 내려!
1: 총 내리라고! 총 내려!
0: 누가?
2: 혼자냐?
0: 총 내려! 멈추라고!
2: 우리는 중국인민 정군이다!
1: 군인? 중국군인 말씀이십니까? 어이! 총 내려! 우리는 조선인민군입니다.
3: 공지, 최세아입니다.

0: 통제, 이거 좀 보세요.
1: 이건 미국 낙하산 병들 겁니다. 주위에 떨어진 놈들이 있으니 조심하시라요.
2: 우리는 특수 보위 임무가 있으니 먼저 가겠습니다.
3: 他们在这儿执行一个特殊的保卫任务，一定是重要的任务。我懂你意思，彭老总也一定就在附近。
1: 가자.
4: 네. 네. 네.
3: 刀用的不错。